0: 다음은 이탈리아어로 된 당신의 텍스트의 번역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스페인어 텍스트의 번역입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탈리아어로 된 WRMI, 라디오 마이애미 인터내셔널의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앤디 망기아로티. 이탈리아어 편집부에 연락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voiceofitaly.it, andreamangiarotti.com 또는 wrmi.net, I love Italy, 이탈리아의 목소리를 즐기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이탈리아어를 말합니다. You are listening to the Italian language broadcasts of WRMI, Radio Miami International. On the microphone, Andy Mangiarotti. To write to the Italian editorial staff, visit the sites voiceofitaly.it, andreamangiarotti.com, or the site wrmi.net. Enjoy listening with I Love Italy, Voice of Italy, your broadcast that speaks Italian in the world.
1: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Va ora in onda un programma in lingua italiana.
3: Presented by Andy Mangiarotti. www.andreamangiarotti.com

0: 亲爱的听众们，你们正在收听 WRMI Radio Miami International 的意大利语节目，正在播出的是 Andy Mangiarotti。 要练习意大利编辑部，请访问一下网站 voiceofitaly.it andreamangiarotti.com 或 WRMI.net， 请享受 I Love Italy 意大利之声。这是一个在世界各地讲述意大利语的节目。다음은이탈리아어로된당신의텍스트의번역입니다다음은당신의스페인어텍스트의번역입니다친애하는청취자여러분여러분은이탈리아어로된 WRMI 라디오마이애미인터내셔널의프로그램을듣고계십니다방송중앤디만기아로티이탈리아어편집부에연락하려면다음웹사이트를방문하십시오 voiceofitaly.it andreamangiarotti.com또는 WRMI.net I Love Italy 이탈리아의목소리를즐기십시오이프로그램은세계에서이탈리아어를말합니다
1: Va ora in onda un programma in lingua italiana
2: Presented by Andy Mangiarotti. www.andreamangiarotti.com